0: 나가니 마.
1: 하이!
0: 너한테 많이 대사도 싫어.
1: 하이! 어이!
2: 发现咱们，有可能啊！那等我一阵太靠前了。那几个小子如果真是腿脚勤快一点，真有可能发现咱们。
3: 那咱们，我觉得咱们应该往后撤，把他们先放进去，等一院一院打响了，咱们再回来砸住口袋，关起门来打狗。

0: 같이 흘러내려 말을 말이며 쏘. 나가지마. 헝. 머리니 깍까리 쓰러나. 하잇! 어레!
1: 주사. 八郎軍の 服用 気をつけた方が いいですよ.
0: 세대다르도 가지로 끝나고 가다리오 가길로와 교산도 교수모가 보고다 소리와 야사 속 앵글 힘 밝았습니다.

0: 23년도 시위대 이스마르 학생대시다.
1: 고문마루군 센야쿠 고왔다요. 하다라지 센서 이요이요 하즈마로 군가 我々 군진의ために 복수수로
2: 俺は絶対奴らを殺しないよ。